0: 빵짱 예민쇼!
1: 그때도 생각하고 살인 사파에제 스쿨 슈플라이스 반가운 걸 가밋 스플라이
0: 빵짱 예민쇼!
1: 뭐다 무필리한 임포르테 밀루칼 끝방은 바가이 싹갈라와까
0: 빵짱 예민쇼!
1: 바라사다는 빵마초 빵섹시 바라사 왕국한 바라사 베이비
0: 빵짱 예민쇼!
1: 이 망가 발라클루나 프레스카 하길라마스 고카스 벤데 구아도라스
2: Choy, mamakalgo Choy ang gogo, Choy!
3: Ano nga klaseng nga gogo?
2: Ang makapanulas ang uhaw ko, Choy! Kaya uhaw-uhaw naging ko sa pagpalagga niya!
4: When you wanna move like...

0: 빵짱 예리촌.
1: 국대도 소리가도 살인 사파에제 스쿨 슈플라이스 반가운 건강이 쓰바라이
0: 빵짱 예리촌.
1: 무덤무 필요한 임포트 로컬 건강한 바다이 사칼로와카
0: 빵짱 예리촌.
1: 바라사바는 빵 마초 빵 섹시 바라사 왕국 바라사 베이비
0: 빵짱 예리촌.
1: 마이 먹어봐라 글루나 프레스카 한일람바스 로카스 24 호라.
2: 조이 조이 Basi, pwede ko nakabakal si mo Spider-Man?
3: Anon mo si Spider-Man?
2: Basi, tungod siya, mangin amazing manamon nga love life sang miga ko.
4: This is your MOR safety tip. When you enter a room for the first time, take a few seconds to look around. Quietly identify to exits a door, a hallway, or even a window that could be a safe way out during an emergency. In situations like that, every second counts. And if someone seems to be watching you too closely, make brief eye contact. It shows you're aware of your surroundings and it lowers the chance of being targeted. Stay alert. Stay prepared. Smart safety starts with awareness.